0: 바.
1: 안녕하세요.
2: 사마말레이코.
3: 사남와이카. 사남와이카키. 메세위스.
4: 파라과이페 오이 와라니 으케르헤 20 인디헤나 니에이카 투하냐 뇨모마이테인 하베이안 부에테타메 와니에 냐모잉고베케 냐니니 엔구에라 레이 데 렌구아스 오냥가레코헤 세쿠에라 에니에케 니니에테에페.